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Macy Gray, Do Something. 였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1013 is September 1st,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September, and the time is 10:06 and 19 seconds. I'm your PD and the producer, PD and the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보이는 라디오,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TBS EFM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to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rainy morning. Another rainy morning. 어제와 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받은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I want to introduce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listeners toward the end of the program, so I didn't really have a chance to introduce it on air, so I wanted to introduce it today. This one was posted on our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D was 무적851기, 무적851기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인데 또 유튜브에 남겨주신 거니까 제가 또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퀵서비스 배송으로 등록금을 벌면서 열심히 청취해왔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영어 공부에 도움을 주시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9월도 EQ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Just to summarize, hello, I'm 25-year-old college student and I'm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Meaning that, you know, today, I guess he's back in school, he or she. And during summer break, I worked as a delivery rider to earn money for my tuition. And I listened to your show whenever I could. Your calm voice helped me study English, and great music made my summer much more enjoyable. I hope EQ and all the listeners stay healthy and happy throughout September.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There were several things in this message that really touched me. 일단은 내일이면 학교로 돌아간다는 그 25세 학생, 대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참

대견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is 25-year-old student, our listener, is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which is today, I guess, right? After working hard all summer long, not to buy something that he or she wanted, but to pay for the tuition. Saying that I'm impressed doesn't quite seem enough. I think it's truly admirable, and I can only imagine how proud his or her parents must be. 또그 외에도 이 더운 여름 동안에 이 배송 일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고 청취하시면 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좋은 음악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에 두 번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So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really was touching for me, you know, despite working as a delivery rider through the hot summer. You know how hot this summer has been, right? He or she kept listening to our show, you know, studying English and enjoying the music along the way. 저희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Knowing that our program can bring someone the comfort and help them in different ways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work even harder to make this a better show. 그래서 오늘 이 감동적인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우리 딸아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오늘 큐티님께는 이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뭐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As I said in the intro, it's great that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want to work part time to earn enough money to buy something that they want. 뭔가 간절히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알바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등록금을 번다거나 뭐 부모님을 위해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 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더 훌륭한 일이긴 하겠죠. So, Kitties, I want to ask you, have you ever worked a part-time job and saved up for a particular goal, maybe to buy something for yourself that you really wanted, or to help your parents, or, I don't know, do something for someone else?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thanks to 무적 851기님 for all the inspiration and really got me thinking about a lot of things, your message.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학교 복귀하셔서도 종종 시간 되실 때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리런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대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질문 드리고 오늘 노래 듣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ughtry, September.

Daughtry였습니다. September. So we started the show with a very, I don't know, heartfelt messag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I was touched by the story in many different, dimension, I guess, as a producer of the show, thinking that our show was kind of helping someone to, you know, do their job during this very hot summer.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 또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같이 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And also, just as a parent, you know, how great it would be to have a son and daughter like that, you know, who would work all summer long to, you know, pay for the tuition.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알바한 거 말고요. I've never done it in my life, you know, personally, which is kind of, you know, nothing to brag about, right?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part-time job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as a paper delivery boy. 그 이제 신문 배달을 바로 시작했는데 great thing about it is that you know I was able to earn quite a good money actually doing it. It wasn't easy for sure. 아무래도 이게 subscription based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구독료를 collect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제가 저의 몫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So if I couldn't collect the full amount, that means you know I was to get paid less.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콜렉트를 하기도 했는데, you know I had very clear goal. You know I wanted to buy those portable, you know Walkmans. You know those back in the days, you know tape player, cassette player.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고 바로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And also, you know, I wanted to buy electric guitar. Electric guitar을 사기 위해서 또 몇 달 동안 일하고 결국에는 사고 그 기타를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팔기도 했는데 You know, I still remember.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내가 벌어서 그걸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So these kind of experiences, I think, would really last a lifetime. And it's a lifetime lesson. I think all the youngsters, I think, would be good to have,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알바하신 경험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소유와 매드 클라운입니다. 비가 오면.

데스피나로였습니다. Stan Getz and Juan Gilberto. Let's get to some stories of 알바 sent in by our listeners. 5616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감성을 자극하는 비 내리는 오전이네요. It's a rainy morning. I kind of put you in the sentimental mood. 볼 일이 있어서 이 장대비를 뚫고 신월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가 엄청 밀리네요. I'm on my way to 신월동 and the traffic is terrible.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제가 live traffic report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 종류 파트타임 경험이 있어요. 그중에 참 고단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대학교 3학년 파트타임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음료 냉장고 뒤편에서 음료를 채워 넣을 땐 온몸이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2학기에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So I had all kinds of part-time jobs. The most memorable, probably the toughest, was during my junior year of college. From 1 to 7 p.m., I taught kids at a private academy and then went to a convenience store and worked there until late at night. I still remember restocking drinks from inside the refrigerated storage area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thought I was going to freeze. I saved the money and used it for living expenses during my second semester. 그렇군요. 굉장히 와 바쁜 방학을 보내신 거네요. It's like working all day long. 1시부터 7시까지 학원에서 그 다음에 새벽까지. 와 그럼 잠은 언제 주무셨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용돈으로 사용하셨다고. I guess you know just like earlier messages that I introduced. I guess your parents must have been so proud of.

유, 5616님, 정말. 또 이렇게, 지금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시는, 그런 모습이실 것 같은데, 다 좋은 추억이고 또 인생의 멋진 레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5616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딱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파트타임 익스피리언스, 어떤 이유에서 파트타임을 하셨는지, 뭐 사는 것도 좋습니다. Again, you know, I was only thinking about buying something for myself, you know.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Carrie Underwood입니다. Love Wins.

Carrie Underwood, Love Wins 였습니다. 와, 참 좋네요. 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그런 알바 경험.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It's like I'm, you know, having a second-hand experience, sort of. 저는 그렇게 참 뭔가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It's just, I feel so shameful that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efore.

No wonder my daughter is like that too. 1033님, 저는 대학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하숙비와 용돈을 벌고 방학 때는 등록금이나 여행 자금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감사하게도 방학만 되면 고향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많을 때는 과외를 10개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오호, popular tutor for sure. So 1033님, I did a lot of private tutoring when I was in college. So during the semester, I worked to pay for my room and living expenses. And during vacations, I saved up for tuition and travel. Thankfully, every vacation, there were parents back in my hometown waiting for me to tutor their children. At my busiest, I was teaching as many as 10 students. 와, 그렇군요. 비록 IMF 외환 위기로 가고 싶었던 어학연수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치솟았던 금리 덕분에 적금 통장은 두둑해졌고, 그 돈으로 할머니께 꽤 근사한 가방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Although, due to IMF situation, it put an end to my dream of studying abroad, you know, but instead, soaring interest rates at the time gave my savings account quite a boost. So, with that money, I bought my grandmother a really nice handbag. 와, 이 기승전 감동이네요, 다 이렇게. 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부끄러워지면서도 굉장히 이 감동을 느끼는 게 너무 좋습니다. I guess, yeah, tutoring is just very viable option if you are a smart student. 저는 뭐 어디 누구를 가르쳐 볼 만한 어떤 그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가지고 I taught the guitar, I guess, to some students before, but it didn't really last that long.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I wasn't a good teacher, I don't think. 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중에 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적입니다. 빨래.

That was a 빨래 이적 씨의 곡이었습니다. I think last week, I believe, right? We talked about the vocal flip. 잠깐 가성으로 들어가는 그 vocal technique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right? If you remember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last week. 근데 이적 씨의 이 빨래 노래를 들으니까 I guess he does that a lot, quite a bit. 이 곡에서도 몇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I guess that is sort of his signature technique. 그때는 어떤 곡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들으면서 이제 그 보컬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I know it's off topic, but kind of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So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our experiences of, working part-time jobs.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I'm not sure how conventional it was to have a part-time job as a high schooler. 뭐 중학생은 아니겠지만 고등학생이 이 어떤 알바를 하는 게 얼마나 그 이렇게 뭐이 흔한 일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I don't have the sense of that.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파트타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I didn't think too much of it. 당연히 친구들도 주위에서 다 하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And there are a lot of part-time jobs available at the time. 정말 뭐 lawn mowing job, 그러니까 잔디 깎아주는 일부터 해서 a lot of things, babysitter. 저희 또래 이제 그 여자 친구들은 그런 베이비시팅 일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But it's kind of 어디에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So we are talking about your part-time jobs and your past experiences of taking on a part-time job to, I don't know, to accumulate money for something or to do something, buy something for somebody or for yourself. 그런 경험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3, 4부에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입니다. 잠이 들었어.

0: 101.3 Drop it.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calling.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John Lennon, Starting Over,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그 다음 곡은 이 종로 Calling이라는 곡이었는데요. It's a song by Captain Rock, also known as the bassist of the band Crying Nut. 경록 씨죠? 경록 씨, Captain Rock. Featuring a lot of musicians, actually. 이현송, 호란, 정우, 이현, Crying Nut, Galaxy Express, Boston Color, Daddy-O Radio, and a lot more musicians in that song that you heard.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998님께서, I think it was when I was in high school during my winter break, I worked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to save up for something I wanted to buy. Maybe something from the brand name or hoodie, a brand name hoodie. I do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But back then, even minors could get hired pretty easily as long as they worked hard and didn't cause any trouble.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really kind boss, too. I worked there for 2 months without missing a day. And when I quit, my boss even gave me a few things. I still remember it fondly. 뭔가 메이커 후드티, 청바지를 사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두 달을 무리 없이 일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공부하라고 혼도 내주시고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That sounds like a normal high school kid, right? 뭔가 메이커 후디나 청바지를 사려고 파트타임 job을 일하는 거. I think that in itself is a great experience.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딱 사주는 것보다 내가 사려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건지 돈의 가치를 또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remember also back in my days.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I worked at this video shop back in the day.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렌탈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 비디오 샵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One of the boss of that shop was the owner of the shop was Korean. 한국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저의 대학 선배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He always told me like you know study hard because you have a lot of spare time you know when you work there. 비디오 샵이 좋은 게 일할 때 정말 시간이 많거든요. 왜냐면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올 때 이제 계산만 해주고 찾아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I had a lot of spare time on my hand working at that job. So he always told me, you know, do your homework, you know, bring your books, you know, do everything here, you know, while working. I don't mind that at all.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And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같이 그 주인분 같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one of those cool alba that I had back then, back in the day. 3998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장님 만난

참 이 좋은 employer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 행운이죠, 그런 거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조원선의 이상순, 날 만날래.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날 만날래라는 곡이었고요. 첫 번째 조원순 and 조원선 and 이상순 and the track that followed that track was Lucas Graham, Share That Love였습니다. So that kind of concludes our topic and the discussion for today. Again, thanks to the original poster. 어저께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주제에 대한 이렇게 멋진 영감을 주신 우리 청취자님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적 851기님 who should be back on the campus today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d study hard and we'll see you soon. 또 가끔 시간 되실 때 또 들려주셔서 또 메시지 남겨주시고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So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latter part of the program. Here is Camel, Long Goodbyes.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가 좀 동요에 좀 더 어울리는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When I kind of edit this segment and listen to my voice introduce a children's song, 이 동요를 이 소개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아, 동요에 이 적합한 소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약간 좀 굉장히 다정한 그런 이 누나 언니 같은 이 소녀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좋은데 but you know hopefully we'll have a dedicated 동요 program with an MC with that kind of voice in the future. 우리 정상화 되면 하기로. First song is titled 냠냠냠 딸기잼이라는 곡인데요. 냠냠냠 딸기잼. 딸기잼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게임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사 방승희님, 그 다음에 작곡 김진숙, 노래 박소율, 박소은인데요. 작사 방승희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이 딸기잼을 만드는 시기랍니다. Actually, she sent it back in May, so I'm not sure if early September is still the season for making strawberry jam. If not, sorry for the delayed introduction. 오빠가 딸기를 재배하는데 직접 딸기를 따서 만든 경험을 노랫말로 써서 동요로 탄생했습니다. My brother grows strawberries, and this children's song was inspired by the experience of picking fresh strawberries and turning them into homemade jam. 그렇군요. 아주 맛있는 홈메이드 잼일 것 같은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 잼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동요예요. 두 딸이 적극 권하는 동요랍니다. It's a sweet and cheering song that makes you picture delicious strawberry jam being made and happily eaten. And it comes highly recommended by my two daughters. 그렇군요. 혹시 노래하는 박소율, 박소원이 두 분의 자녀는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작사가님의 자녀는 아니신지 제가 여쭤보지 못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This is sung by 박소율 and 박소은. The song is 냠냠냠 딸기잼.

박소율 박소운 냠냠냠 딸기 잼이었습니다. Excuse me. 아, so cute. 제니님께서 어릴 적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딸기 잼 생각이 나네요.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할 때한 입맛 최고. 그죠? I think we all have that kind of nostalgia with the 딸기 잼, strawberry 잼. 그 당시에 참, 제니님과 제가 같은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back in my days too, I think my grandma used to make us strawberry jam. 그 당시엔 약간은 좀 유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했을 때참 맛있죠, 그때. My matching song is 이 냠냠이라는 표현이죠. 냠냠, 냠냠. 뭔가 맛있을 때 냠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도 이제 yummy, yummy, 염염. 거의 같은 이 사운드죠. 그래서 염염이라고 하고, when something is really delicious, you know, the kids' language, you know, call it like a yummy, yummy. 그래서 yummy라는 곡 굉장히 또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이 저스틴 비버의 곡. 그래서 그 곡을 선곡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Although I'm assuming that the lyrical content is very different, probably not comparable to what we just heard. 하지만 just the title, think of the title as the matching title.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입니다. Yummy.

Justin Bieber입니다. Yummy. 듣고 왔습니다. Again, a very different context of the song, but I guess just that word yum and yummy, that's the only reason for the matching song.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 of, 동요 and popular music matching. This 동요 is titled 선물. It's sung by 꿈솔 중창단. 이 동요의 가사를 읽으면서 참 그 감동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just 동요 특유의 어떤 그런 표현력 때문에 상당히 뭔가 더 와닿는 그런 이 가사인데요. 먼저 가사를 듣기 전에 그냥 곡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사 김보영 and 작곡 권희경. This is sung by 꿈솔 중창단. The song is 선물.

꿈솔 중창단 선물이었습니다. What a lovely song, don't you think? It talks about the seasonal changes. You know, 초록빛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봄은 정말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 여름이 좋아. 높고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가을은 아름다워. 온 세상을 하얗게 반짝이는 겨울이 좋아. It talks about, you know, how beautiful each season is.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어떤 결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우리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Every day seem the same, but the scenery around us is always changing.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 지나가고 내일 여름 지나고 가을 한 해지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 So, today passes and tomorrow comes. A summer fades into fall. One year ends and a new one begins. 그게 바로 선물인 거야. And maybe that is the gift. 오늘이 바로 선물인 거야. Today is the gift. This very moment is the gift. 지금이 바로 선물인 거야. Right. Just the fact that, you know, we have four beautiful seasons and everything is changing, constantly changing as we live our lives. That is the gift of life, it says. Such a simple truth that we often forget about, don't you think?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무드를 바꿔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곡이 바로 생각이 나는 곡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룹 네임과 곡 이름이 곡명이 같은 케이스이죠. 들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when it comes to the viewable radio, and now it's fixed because we have the most reliable 박은혜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 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s Pearl, Young H, 상민님, Penguin Killer님, everybody, welcome!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Morning Group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7번 봐야 되는 걸까요?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1: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aught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0: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1: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0: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순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 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 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1: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0: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 1251 Morning Groover says,
0: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땡 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 지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1: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Ye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소대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host ever. Alright. 3127모닝 그룹어.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rooves, this feels awesome. Al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안 해, 안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뭐가 있을까요?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런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 한지한뭐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원희 선생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원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an kind of like wake her up? 여러분, 우리 박은혜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을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So Park Geun-hye team then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The chores that she really wished someone else would do for her is house chores. That's what she responded. Now, when it comes to house chore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right? Washing the dishes or wiping down the floor, tidying up and everything. So I asked her, like, which one are you talking about in precise? And she just said, like, all kinds of house chores. 그냥 다 모든 집안일이 그냥 다 귀찮다고 대답을 해주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십니다. 단한 개를 좀못 고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자체가 조금 누가 하러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얼짱님 같은 경우는 저는 운전이요. 기사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운전 재미없어요. 유유. 스트레스 받고 귀찮아요. So for me, it's driving. I really wish someone would drive for me. It's not fun and it's also stressful. 박은희 팀장님을 깨울 수 있는 곡? 방정 맞은 노래 어때요? Who let the dogs out? Ooh, ooh, ooh, ooh. 약간 하이톤 강아지가 등장해버렸네. 오, 방금 되게 밖에서 웃으셨는데 취향 저격인가 봐요, 우리 얼짱님. 이걸 틀어드려야겠다. 운전이 막 귀찮다라는 느낌보다는 피곤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다.

있구나. 저는 귀찮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네. 또 이게 막 주차하고 막뭐 하고 막 귀찮죠. And also taking care of your car itself is also a huge amount of work, actually. 뭐 차를 좀 저는 오래 타잖아요. 오래 타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엔진오일 교환부터 해서 뭐차 세차도 해줘야 되고 you have to wash your car regularly, also, right? Especially during winter time, it gets dusty so quickly. So driving itself could be quite of a burden. 맞네,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싶겠다 싶은 그런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어떤 게 있어요? What is the most annoying task for you in the world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그리고 오늘 박은희 팀장님이 많이 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녀를 깨울 수 있는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Now 우리 얼짱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Bahamian, Who Let the Dogs Out?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Morning Groover,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Morning Groover께서, 캬, Good Morning Heart, 오랜만에 주얼 체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서머피디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오랜만에 에너지가 엑스트라로 생기니까 모닝그룹도 또 청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에너지 넘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not always be energetic 100%. We're not energizers or anything. So sometimes we feel burned out and exhausted.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we are human beings. 인간이니까 우리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가지고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 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아,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사이에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you know,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지워보거라 이러면서 알아서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쌩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아 이건 정리의 개념인가? 아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둥둥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쓰셔넣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 내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ride an airplane for me? 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신 퍼스트 클래스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네.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선모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 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국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It, 헤헤?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Dedicated to DJ Ba.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I'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some busy morning, but despite all of tha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our program, just like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이요. 오늘 라이브는 8시가 넘어서 들을 수 있어서 출첵 인사만 먼저 올리고 가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So I think I will be able to listen to the live session of today's show after 8. So I will leave an early check-in message. 또 이렇게 일찌감치 출첵을 남겨주셨지만 8시가 넘어서 딱 메시지를 띄워주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are you tuned in now?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까?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말 많이 걸어주세요. Talk to me, everyone. It's really easy. Just sending your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말 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지금 가동돼 있어요. 티봉이 여러분들께 인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온 티봉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today I want to throw you guys a little mission.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 하나 던져드릴게요. While I'm singing and rapping or doing my own thing here on Koin 노래방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oday your mission is to do a 삼행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TBS를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TBS 삼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not make things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썸머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뜬다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Love attack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가니 사리인가? 도가니 도가니 맨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사리기 랭 랭.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Re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요,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that i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삼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월드클래스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oice. 부드러운 butter 같은 summer의 목소리. 우. 아. 방탄소년단 BTS Butter 듣고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Toast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int,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up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틀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So we have reruns at 3pm and also at 11pm. 본방송은 7시고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TBS EFM 썸머 목소리와 또 함께 해주세요. T. TBS EFM은 BBTS 참 잘 나가 보내주신 전수미 모닝그룹어

이따 제 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 아, 바다시네. 아, 몰디브 얘기하니까 바다 선생님이 막 등판했어요. VIP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TBS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B.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S. 소울 가득하게 함께 즐겨봐요. 소울풀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다. You guys are really great at this and I'm really impressed. 어떻게 이렇게 또 말끔하게 기승전결 지켜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거 챌린지 유행하더라고요. 이 바다씨의 VIP The song was released back in the early 2000s I guess 2006년인가 2008년 뭐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But then like this song is going viral again if you go on your social media. 정말 대단해요 바다언니. She gives me like this bright bright energy and looking at her makes me feel good. 어쨌든 바다같은 언니가 되고자 하는 썸머의 3행시 소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T TBS의 정상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For the norm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BS B BTS를 S 썸머 PD의 곁으로 어, 나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TBS 정상화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It reminds me of an episode when I was a writer for a radio show called Men on Air. I had to cast so many musicians back then and I was really really ambitious. 굉장히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PD한테 제가 BTS 한번 섭외해볼까요? 막 이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작가님 BTS 섭외하시면 아마 여기 상암동에 뭐 M사, K사 뭐 어디에서 다 취재하러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쨌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막 English Radio Station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진짜 뭐 BTS라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여러분들 TBS can go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3행시 갑시다. T.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3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혜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We found love.

0: TBS EFM.
1: Washing my face in the bathroom, 86 grams. Riding the bus,

신상하 모닝그룹어 보이는 라디오 이제 찾았네요. 굿모닝입니다. 티봉이도 보이고 휴대폰 만지시는 썸머님도 보이고 모그님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회사인데 조금 있다가 출장 갑니다. 모두들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Finally, you found out about our viewable radio. Was it hard? Is it really difficult to find our channel? 우리 채널 TBS EFM인데 여기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티봉이랑 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는 제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뭐 하는지 제가 한 8시 40분에서 한 50분경에는 보통은 핸드폰으로 썸네일 막 그거 작업을 해요. 다시 보기 올리려고 그거 커팅 작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 probably do. 그리고 뭐 아침에 막 뉴스 알림 같은 거 오는 거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아 모닝 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아 모닝 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할 때, 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달라고 서머피디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Oh,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qu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또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 모닝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That was 상상 속의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H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0: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1: 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하면 우리 289의 모닝그룹업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0: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1: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times and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 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룹과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오,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 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 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t to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t to do, that you want to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 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 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if you're bore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찹찹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acy Gray, Do Something. Yes, Mida.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is September 1st,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September, and the time is 10:06 and 19 seconds. I'm your PD and the producer. PD and the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TBS EFM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to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rainy morning. Another rainy morning. 어제와 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받은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I want to introduce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listeners toward the end of the program, so I didn't really have a chance to introduce it on air, so I wanted to introduce it today. This one was posted on our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D was 무적 851기, 무적 851기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인데, 또 유튜브에 남겨주신 거니까 제가 또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퀵서비스 배송으로 등록금을 벌면서 열심히 청취해왔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영어 공부에 도움을 주시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9월도 EQ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Just to summarize, hello, I'm 25-year-old college student and I'm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Meaning that, you know, today. Today, I guess he's back in school, he or she. And during summer break, I worked as a delivery rider to earn money for my tuition. And I listened to your show whenever I could. Your calm voice helped me study English, and great music made my summer much more enjoyable. I hope EQ and all the listeners stay healthy and happy throughout September.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There were several things in this message that really touched me. 일단은 내일이면 학교로 돌아간다는 그 25세 학생

대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참 대견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is 25-year-old student, our listeners,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which is today, I guess, right? After working hard all summer long, not to buy something that he or she wanted, but to pay for the tuition. Saying that I'm impressed doesn't quite seem enough. I think it's truly admirable, and I can only imagine how proud his or her parents must be. 또그 외에도 이 더운 여름 동안에 이 배송 일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고 청취하시면 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좋은 음악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에 두 번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So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really was touching for me, you know, despite working as a delivery rider through the hot summer. You know how hot this summer has been, right? He or she kept listening to our show, you know, studying English and enjoying the music along the way. 저희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Knowing that our program can bring someone comfort and help them in different ways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work even harder to make this a better show. 그래서 오늘 이 감동적인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우리 딸아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오늘 큐티님께는, 이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As I said in the intro, it's great that,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want to work part-time to earn enough money to buy something that they want. 뭔가 간절히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알바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등록금을 번다거나 뭐 부모님을 위해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 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더 훌륭한 일이긴 하겠죠. So, cuties, I want to ask you, have you ever worked a part-time job and saved up for a particular goal, maybe to buy something for yourself that you really wanted, or to help your parents, or I don't know, do something for someone else.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thanks to 무적 851기님 for all the inspiration and really got me thinking about a lot of things. Your message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학교 복귀하셔서도 종종 시간 되실 때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리런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대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질문 드리고 오늘 노래 듣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ughtry, September.

Daughtry였습니다. September. So we started the show with a very, I don't know, heartfelt messag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I was touched by the story in many different, dimension, I guess, as a producer of the show, thinking that our show was kind of helping someone to, you know, do their job during this very hot summer.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 또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같이 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And also, just as a parent, you know, how great it would be to have a son and daughter like that, you know, who would work all summer long to, you know, pay for the tuition.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알바한 거 말고요. I've never done it in my life, you know, personally, which is kind of, you know, nothing to brag about, right?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part-time job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as a paper delivery boy. 그 이제 신문 배달을 바로 시작했는데 great thing about it is that you know I was able to earn quite a good money actually doing it. It wasn't easy for sure. 아무래도 이게 subscription based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구독료를 collect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제가 저의 몫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So if I couldn't collect the full amount, that means you know I was to get paid less.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콜렉트를 하기도 했는데, you know, I had very clear goal. You know, I wanted to buy those portable, you know, Walkmans. You know, those back in the days, you know, tape player, cassette player.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고 바로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And also, you know, I wanted to buy electric guitar. 일렉트릭 기타를 사기 위해서 또 몇 달 동안 일하고 결국에는 사고 그 기타를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팔기도 했는데 You know, I still remember

왜냐면 이게 정말 이, 내가 벌어서 그걸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So these kind of experiences, I think, would really last a lifetime, and it's a lifetime lesson. I think all the youngsters, I think, would be good to have,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알바하신 경험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소유와 매드 클라운입니다. 비가 오면.

데스피나로였습니다. Stan Getz and Juan Gilberto. Let's get to some stories of Alba sent in by our listeners. 5616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감성을 자극하는 비 내리는 오전이네요. It's a rainy morning. I kind of put you in a sentimental mood. 볼 일이 있어서 이 장대비를 뚫고 신월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가 엄청 밀리네요. I'm on my way to 신월동 and the traffic is terrible.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제가 live traffic report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 종류 파트타임 경험이 있어요. 그중에 참 고단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대학교 3학년 파트타임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음료 냉장고 뒤편에서 음료를 채워 넣을 땐 온몸이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2학기에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So I had all kinds of part-time jobs. The most memorable, probably the toughest, was during my junior year of college. From 1 to 7 p.m., I taught kids at a private academy and then went to a convenience store and worked there until late at night. I still remember restocking drinks from inside the refrigerated storage area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thought I was going to freeze. I saved the money and used it for living expenses during my second semester. 그렇군요. 굉장히 와 바쁜 방학을 보내신 거네요. It's like working all day long. 1시부터 7시까지 학원에서 그 다음에 새벽까지. 와 그럼 잠은 언제 주무셨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용돈으로 사용하셨다고. I guess you know just like earlier messages that I introduced. I guess your parents must have been so proud of you. 5616님 정말. 또 이렇게 지금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시는 그런 모습이실 것 같은데 다 좋은 추억이고 또 인생의 멋진 레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5616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딱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파트타임 익스피리언스 어떤 이유에서 파트타임을 하셨는지 뭐 사는 것도 좋습니다. Again, you know, I was only thinking about buying something for myself, you know.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Carrie Underwood입니다. Love Wins.

Carrie Underwood, Love Wins 였습니다. 와, 참 좋네요. 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그런 알바 경험.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It's like I'm, you know, having a second-hand experience, sort of. 저는 그렇게 참 뭔가를 남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It's just, I feel so shameful that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efore. No wonder my daughter is like that too. 1033님, 저는 대학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하숙비와 용돈을 벌고 방학 때는 등록금이나 여행 자금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감사하게도 방학만 되면 고향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많을 때는 과외를 10개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오호, popular tutor for sure. So 1033님, I did a lot of private tutoring when I was in college. So during the semester, I worked to pay for my room and living expenses. And during vacations, I saved up for tuition and travel. Thankfully, every vacation, there were parents back in my hometown waiting for me to tutor their children. At my busiest, I was teaching as many as 10 students. 와, 그렇군요. 비록 IMF 외환 위기로 가고 싶었던 어학연수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치솟았던 금리 덕분에 적금 통장은 두둑해졌고 그 돈으로 할머니께 꽤 근사한 가방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Although due to IMF situation, it put an end to my dream of studying abroad, you know, but instead soaring interest rates at the time gave my savings account quite a boost. So with that money, I bought my grandmother a really nice handbag. 와, 이 기승전 감동이네요, 다. 이렇게. 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부끄러워지면서도 굉장히 이 감동을 느끼는 게 너무 좋습니다. I guess, yeah, tutoring is just very viable option, if you are a smart student. 저는 뭐 어디 누구를 가르쳐 볼 만한 어떤 그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가지고. I taught the guitar, I guess, to some students before, but it didn't really last that long.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I wasn't a good teacher, I don't think. 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중에 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적입니다. 빨래.

That was a 빨래 이적 씨의 곡이었습니다. I think last week, I believe, right? We talked about the vocal flip. 잠깐 가성으로 들어가는 그 vocal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right? If you remember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last week. 근데 이적 씨의 이 빨래 노래를 들으니까 I guess he does that a lot, quite a bit. 이 곡에서도 몇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I guess that is sort of his signature technique. 그때는 어떤 곡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들으면서 이제 그 보컬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I know it's off topic, but kind of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So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our experiences of, working part-time jobs.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I'm not sure how conventional it was to have a part-time job as a high schooler. 뭐 중학생은 아니겠지만 고등학생이 이 어떤 알바를 하는 게 얼마나 그 이렇게 뭐이 흔한 일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I don't have the sense of that.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파트타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I didn't think too much of it. 당연히 친구들도 주위에서 다 하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And there are a lot of part-time jobs available at the time. 정말 뭐 lawn mowing job, 그러니까 잔디 깎아주는 일부터 해서 a lot of things, babysitter. 저희 또래 이제 그 여자 친구들은 그런 베이비시팅 일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But it's kind of 어디에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So we are talking about your part-time jobs and your past experiences of taking on a part-time job to, I don't know, to accumulate money for something or to do something, buy something for somebody or for yourself. 그런 경험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3, 4부에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입니다. 잠이 들었어.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John Lennon, Starting Over,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그 다음 곡은 이 종로 Calling이라는 곡이었는데요. It's a song by Captain Rock, also known as the bassist of the band Crying Nut. 경록 씨죠? 경록 씨, Captain Rock. Featuring a lot of musicians, actually. 이현송, 호란, 정우, 이현, Crying Nut, Galaxy Express, Boston Color, Daddy-O Radio, and a lot more musicians in that song that you heard.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998님께서 I think it was when I was in high school during my winter break. I worked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to save up for something I wanted to buy. Maybe something from the brand name or hoodie, a brand name hoodie. I do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But back then, even minors could get hired pretty easily as long as they worked hard and didn't cause any trouble.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really kind boss, too. I worked there for 2 months without missing a day. And when I quit, my boss even gave me a few things. I still remember it fondly. 뭔가 메이커 후드티, 청바지를 사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두 달을 무리 없이 일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공부하라고 혼도 내주시고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That sounds like a normal high school kid, right? 뭔가 메이커 후디나 청바지를 사려고 part-time job을 일하는 거. I think that in itself is a great experience.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딱 사주는 것보다 내가 사려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건지 그 돈의 가치를 또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remember also back in my days,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I worked at this video shop back in the day.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렌탈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 비디오 샵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One of the boss of that shop was the owner of the shop was Korean. 한국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저의 대학 선배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He always told me like you know study hard because you have a lot of spare time you know when you work there. 비디오 샵이 좋은 게 일할 때 정말 시간이 많거든요. 왜냐면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올 때 이제 계산만 해주고 찾아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I had a lot of spare time on my hand working at that job. So he always told me, do your homework, bring your books, do everything here, while working. I don't mind that at all.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And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같이 그 주인분 같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one of those 꿀 알바 that I had back then, back in the day. 3998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장님 만나는 게 참, 참 이 좋은 employer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 행운이죠, 그런 거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눌까요? This is 조원선의 이상순, 날 만날래.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날 만날래라는 곡이었고요. 첫 번째 조원순 and 조원선 and 이상순 and the track that followed that track was Lucas Graham Share That Love였습니다. So that kind of concludes our topic and the discussion for today. Again, thanks to the original poster 어저께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주제에 대한 이렇게 멋진 영감을 주신 우리 청취자님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적 851기님 who should be back on the campus today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d study hard and we'll see you soon. 또 가끔 시간 되실 때 또 들려주셔서 또 메시지 남겨주시고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So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latter part of the program. Here is Camel, Long Goodbyes.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가 좀 동요에 좀 더 어울리는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When I kind of edit this segment and listen to my voice introduce a children's song, 이 동요를 이 소개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아, 동요에 이 적합한 소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약간 좀 굉장히 다정한 그런 이 누나 언니 같은 이 소녀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좋은데 but you know hopefully we'll have a dedicated 동요 program with an MC with that kind of voice in the future. 우리 정상화 되면 하기로. First song is titled 냠냠냠 딸기잼이라는 곡인데요. 냠냠냠 딸기잼. 딸기잼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게임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사 방승희님, 그 다음에 작곡 김진숙, 노래 박소율, 박소은인데요. 작사 방승희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이 딸기잼을 만드는 시기랍니다. Actually, she sent it back in May, so I'm not sure if early September is still the season for making strawberry jam. If not, sorry for the delayed introduction. 오빠가 딸기를 재배하는데 직접 딸기를 따서 만든 경험을 노랫말로 써서 동요로 탄생했습니다. My brother grows strawberries, and this children's song was inspired by the experience of picking fresh strawberries and turning them into homemade jam. 그렇군요. 아주 맛있는 homemade jam일 것 같은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잼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동요예요. 두 딸이 적극 권하는 동요랍니다. It's a sweet and cheering song that makes you picture delicious strawberry jam being made and happily eaten. And it comes highly recommended by my two daughters. 그렇군요. 혹시 노래하는 박소율, 박소원이 두 분의 자녀는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작사가님의 자녀는 아니신지 제가 여쭤보지 못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This is sung by 박소율 and 박소은. The song is 냠냠냠 딸기잼.

박소율 박소은 냠냠냠 딸기 잼이었습니다. Excuse me. 아, so cute. 제니님께서 어릴 적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신 딸기 잼 생각이 나네요.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할 때 한 입맛 최고. 그죠? I think we all have that kind of nostalgia with the 딸기 잼, strawberry 잼. 그 당시에 참. 제니님과 제가 같은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back in my days too, I think my grandma used to make us strawberry jam. 그 당시엔 약간은 좀 유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했을 때 참 맛있죠, 그때. my matching song is 이 냠냠이라는 표현 있죠? 냠냠, 냠냠. 뭔가 맛있을 때 냠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도 이제 yummy, yummy, 냠냠. 거의 같은 이 사운드죠. 그래서 냠냠이라고 하고 when something is really delicious, you know, the kids language, you know, call it like a yummy, yummy. 그래서 yummy라는 곡 굉장히 또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이 저스틴 비버의 곡. 그래서 그 곡을 선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Although I'm assuming that the lyrical content is very different. Probably not comparable to what we just heard. 하지만 just the title. Think of the title as the matching title.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Justin Bieber입니다. Yummy.

Justin Bieber입니다. Yummy. 듣고 왔습니다. Again, a very different context of the song, but I guess just that word yum and yummy, that's why, that's the only reason for the matching song.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 of, you know, 동요 and popular music matching. This 동요 is titled 선물. It's sung by 꿈솔 중창단. 이 동요의 가사를 읽으면서 참 그 감동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just 동요 특유의 어떤 그런 표현력 때문에 상당히 뭔가 더 와닿는 그런 이 가사인데요. 먼저 가사를 듣기 전에 그냥 곡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사 김보영 and 작곡 권희경. This is sung by 꿈솔 중창단. The song is 선물.

꿈솔 중창단 선물이었습니다. What a lovely song, don't you think? It talks about the seasonal changes, you know, 초록빛 색색들이 피어오르는 봄은 정말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 여름이 좋아. 높고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가을은 아름다워. 온 세상을 하얗게 반짝이는 겨울이 좋아. It talks about, you know, how beautiful each season is.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어떤 결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우리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Every day seem the same, but the scenery around us is always changing.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가고 내일 여름 지나고 가을 한 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 So, today passes and tomorrow comes, a summer phase into fall. One year ends and a new one begins. 그게 바로 선물인 거야. And maybe that is the gift. 오늘이 바로 선물인 거야. Today is the gift. This very moment is the gift. 지금이 바로 선물인 거야. Right. Just the fact that, you know, we have four beautiful seasons and everything is changing, constantly changing as we live our lives. That is the gift of life, it says. Such a simple truth that we often forget about, don't you think?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무드를 바꿔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곡이 바로 생각이 나는 곡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룹 네임과 곡 이름이 곡명이 같은 케이스이죠. 들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And that was Miley Cyrus, Flowers. That is right, everyone. Buy yourself some flowers if you are stressed out.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자신부터 좀 보호하고 아끼라는 말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nestly, like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healing power of a good snack in a perfectly chilled room, everyone. You know, we have to sometimes think of us as own babies. Everyone. You know, when baby's crying, what do? You feed them, you hug them, you pat on them so that they can feel so much better, right? It pretty much works the same for adult human beings as well, I think. 뭐 어린이들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큰 성인이지만 이미 뭐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또 아이같이 이렇게 달래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나 자신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단짠단짠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좀 바로 좋아지잖아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Yeah, so whenever I'm overwhelmed, everyone, I just hit pause, grab an iced latte, a really, really sweet one, actually, when I don't really drink them, and start

trouble. 박은혜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 Spurl, Young H, 상민님, Penguin Killer님, everybody, welcome!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Morning Group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7번 봐야 되는 걸까요?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aught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 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 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251 Morning Groover says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 땡 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 지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gues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소대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thing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host ever. Alright. 3127 모닝그룹어.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 Groovers, this feels awesome. Al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안 해, 안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뭐가 있을까요?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러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 한지한뭐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아,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원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an kind of like wake her up? 여러분, 우리 박원희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을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So Park Woon-hee Tim-nan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The chores that she really wished someone else would do for her is house chores. That's what she responded. Now, when it comes to house chore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right? Washing the dishes or wiping down the floor, tidying up and everything. So I asked her, like, which one are you talking about in precise? And she just said, like, all kinds of house chores. 그냥 다, 모든 집안일이 그냥 다 귀찮다고 대답을 해주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십니다. 단 한 개를 좀 못 고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자체가 조금 누가 하루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얼짱님 같은 경우는 저는 운전이요. 기사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운전 재미없어요. 유유. 스트레스 받고 귀찮아요. So for me, it's driving. I really wish someone would drive for me. It's not fun and it's also stressful. 박은희 팀장님을 깨울 수 있는 곡? 방정 맞은 노래 어때요? Who let the dogs out? Ooh, ooh, ooh, ooh. 약간 하이톤 강아지가 등장해버렸네. 오, 방금 되게 밖에서 웃으셨는데 취향 저격인가 봐요. 우리 얼짱님. 이거 틀어드려야겠다. 운전이 막 귀찮다라는 느낌보다는 피곤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귀찮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네 또 이게 막 주차하고 막뭐 하고 막 귀찮죠. And also taking care of your car itself is also a huge amount of work actually. 뭐 차를 좀 저는 오래 타잖아요. 오래 타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엔진오일 교환부터 해서 뭐차 세차도 해줘야 되고 you have to wash your car regularly also, right? Especially during winter time, it gets dusty so quickly. So driving itself could be quite of a burden. 맞네,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싶겠다 싶은 그런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어떤 게 있어요? What is the most annoying task for you in the world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그리고 오늘 박은희 선생님이 많이 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녀를 깨울 수 있는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Now 우리 얼짱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Bahamian Who Let the Dogs Out.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Morning Groover,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Morning Groover께서, 캬, Good Morning Heart, 오랜만에 Sure Check 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서머피디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오랜만에 에너지가 엑스트라로 생기니까 모닝그룹도 또 청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에너지 넘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not always be energetic 100%. We're not energizers or anything. So sometimes we feel burned out and exhausted.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we are human beings. 인간이니까 우리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가지고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 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그럼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아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아,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그래서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지워보거라 이러면서 알아서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생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 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Giv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0: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아 이건 정리의 개념인가? 아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둥둥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쓰셔놨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 내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떻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ride an airplane for me?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대신 first class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예.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선모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 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공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It. 헤헤?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They're dedicated to DJ Ba.
1: You can't touch thi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I'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some busy morning, but despite all of tha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our program, just like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이요. 오늘 라이브는 8시가 넘어서 들을 수 있어서 출첵 인사만 먼저 올리고 가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So I think I will be able to listen to the live session of today's show after 8. So I will leave an early check-in message. 또 이렇게 일찌감치 출첵을 남겨주셨지만 8시가 넘어서 딱 메시지를 띄워주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are you tuned in now?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까?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말 많이 걸어주세요. Talk to me, everyone. It's really easy. Just send in your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말 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지금 가동돼 있어요. 티봉이 여러분들께 인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온 티봉이에요. 자꾸 썸머가 놀려요. 혼내주세요. 티봉이 진짜 귀엽다 오늘.

여러분들, today I want to throw you guys a little mission.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 하나 던져드릴게요. While I'm singing and rapping or doing my own thing here on Koi 노래방,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oday your mission is to do a 삼행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TBS를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TBS 삼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not make things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엄마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팀장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Love us,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가니 살인인가? 도가니 도가니 맨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불 켜지기 지금.

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조간이 새내기 랭 랭.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Re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티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Okay, this is so much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let u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3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3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월드클래스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oice. 부드러운 butter 같은 summer의 목소리. 우, 아. 방탄소년단 BTS butter 듣고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토스트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int,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up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틀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So we have reruns at 3pm and also at 11pm. 본방송은 7시고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TBS EFM 썸머 목소리와 또 함께 해주세요. TBS EFM은 BTS처럼 잘 나가 보내주신 전수미 모닝그룹어 이따 재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바다시네. 몰디브 얘기하니까 바다 선생님이 막 등판했어요. VIP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께서 TBS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B.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S. 소울 가득하게 함께 즐겨봐요. 소울풀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다. You guys are really great at this. And I'm really impressed. 어떻게 이렇게 또 말끔하게 기승전결 지켜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거 챌린지 유행하더라고요. 이 바다씨의 VIP. The song was released back in the early 2000s, I guess. 2006년인가 2008년 뭐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But then like this song is going viral again if you go on your social media. 정말 대단해요, 바다 언니. She gives me like this bright, bright energy. And looking at her makes me feel good. 어쨌든 바다 같은 언니가 되고자 하는 썸머의 삼행시 소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T. TBS의 정상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for the norm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BS. B. BTS를 S. 썸머 PD의 곁으로. 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TBS 정상화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It reminds me of an episode when I was a writer for a radio show called Men on Air. I had to cast so many musicians back then, and I was really, really ambitious. 굉장히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PD한테 제가 BTS 한번 섭외해볼까요? 막 이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작가님, BTS 섭외하시면 아마 여기 상암동에 뭐 M사, K사 뭐 어디에서 다 취재하러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쨌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막 English Radio Station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진짜 뭐 BTS라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여러분들 TBS can go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삼행시 갑시다. T.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삼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혜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We found love.

신상하 모닝그룹어 보이는 라디오 이제 찾았네요. 굿모닝입니다. 티봉이도 보이고 휴대폰 만지시는 썸머님도 보이고 모그님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회사인데 조금 있다가 출장 갑니다. 모두들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Finally, you found out about our Weibo Radio. Was it hard? Is it really difficult to find our channel? 우리 채널 TBS EFM인데 여기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티봉이랑 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는 제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뭐 하는지? 제가 한 8시 40분에서 한 50분경에는 보통은 핸드폰으로 썸네일 막 그거 작업을 해요. 다시 보기 올리려고 그거 커팅 작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 probably do. 그리고 뭐 아침에 막 뉴스 알림 같은 거 오는 거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할 때, 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 달라고 쌤마피디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n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또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 모닝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That was 상상 속의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H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면 우리 2892 모닝그룹버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 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times and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루브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 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na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na do, that you wanna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if you're bore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찹찹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Macy Gray, Do Something. 였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12. 113 is September 1st,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September. And the time is 10:06 and 19 seconds. I'm your PD and the producer. PD and the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보이는 라디오.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TBS EFM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today and also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rainy morning. Another rainy morning. 어제와 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받은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I want to introduce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listeners toward the end of the program. So I didn't really have a chance to introduce it on air. So I wanted to introduce it today. This one was posted on our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D was 무적851기. 무적851기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인데 또 유튜브에 남겨주신 거니까 제가 또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퀵서비스 배송으로 등록금을 벌면서 열심히 청취해왔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영어 공부에 도움을 주시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9월도 EQ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Just to summarize, hello, I'm 25-year-old college student and I'm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meaning that, you know, today. Today, I guess he is back in school, he or she. And during summer break, I worked as a delivery rider to earn money for my tuition. And I listened to your show whenever I could. Your calm voice helped me study English and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참 대견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this 25-year-old student, our listener, is going back to school tomorrow, which is today, I guess, right? After working hard all summer long, not to buy something that he or she wanted, but to pay for the tuition. Saying that I'm impressed doesn't quite seem enough. I think it's truly admirable, and I can only imagine how proud his or her parents must be. 또그 외에도 이 더운 여름 동안에 이 배송 일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고, 청취하시면 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좋은 음악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에 두 번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So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really was touching for me, you know, despite working as a delivery rider through the hot summer. You know how hot this summer has been, right? He or she kept listening to our show, you know, studying English and enjoying the music along the way. 저희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Knowing that our program can bring someone comfort and help them in different ways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work even harder to make this a better show. 그래서 오늘 이 감동적인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우리 딸아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오늘 키치님께는, 이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As I said in the intro, it's great that,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want to work part-time to earn enough money to buy something that they want. 뭔가 간절히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알바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등록금을 번다거나 뭐 부모님을 위해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 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더 훌륭한 일이긴 하겠죠. So, cuties, I want to ask you, have you ever worked a part-time job? And saved up for a particular goal, maybe to buy something for yourself that you really wanted, or to help your parents, or I don't know, do something for someone else.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thanks to 무적 851기님 for all the inspiration and really got me thinking about a lot of things. Your message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학교 복귀하셔서도 종종 시간 되실 때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리런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대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질문 드리고 오늘 노래 듣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ughtry, September.

Daughtry였습니다. September. So we started the show with a very, I don't know, heartfelt messag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I was touched by the story in many different, dimension, I guess, as a producer of the show, thinking that our show was kind of helping someone to, you know, do their job during this very hot summer.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 또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같이 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And also, just as a parent, you know, how great it would be to have a son and daughter like that, you know, who would work all summer long to, you know, pay for the tuition.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알바한 거 말고요. I've never done it in my life, you know, personally, which is kind of, you know, nothing to brag about, right?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part-time job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I started working right away as a paper delivery boy. 그 이제 신문 배달을 바로 시작했는데 great thing about it is that you know I was able to earn quite a good money actually doing it. It wasn't easy for sure. 아무래도 이게 subscription based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구독료를 collect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제가 저의 몫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So if I couldn't collect the full amount, that means you know I was to get paid less.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콜렉트를 하기도 했는데, you know, I had very clear goal. You know, I wanted to buy those portable, you know, Walkmans. You know, those back in the days, you know, tape player, cassette player.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고 바로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And also, you know, I wanted to buy electric guitar. 일렉트릭 기타를 사기 위해서 또 몇 달 동안 일하고 결국에는 사고 그 기타를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팔기도 했는데 you know, I still remember.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내가 벌어서 그걸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So these kind of experiences, I think, would really last a lifetime. And it's a lifetime lesson, I think, all the youngsters, I think, would be good to have,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알바하신 경험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소유와 매드 클라운입니다. 비가 오면.

Despinado였습니다. Stan Getz and Juan Gilberto. Let's get to some stories of Alba sent in by our listeners. 5616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감성을 자극하는 비 내리는 오전이네요. It's a rainy morning. I kind of put you in the sentimental mood. 볼 일이 있어서 이 장대비를 뚫고 신월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가 엄청 밀리네요. I'm on my way to 신월동 and the traffic is terrible.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제가 live traffic report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 종류 파트타임 경험이 있어요. 그중에 참 고단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대학교 3학년 파트타임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음료 냉장고 뒤편에서 음료를 채워 넣을 땐 온몸이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2학기에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So I had all kinds of part-time jobs. The most memorable, probably the toughest, was during my junior year of college. From 1 to 7 p.m., I taught kids at a private academy and then went to a convenience store and worked there until late at night. I still remember restocking drinks from inside the refrigerated storage area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thought I was going to freeze. I saved the money and used it for living expenses during my second semester. 그렇군요. 굉장히 와 바쁜 방학을 보내신 거네요. It's like working all day long. 1시부터 7시까지 학원에서 그 다음에 새벽까지. 와 그럼 잠은 언제 주무셨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용돈으로 사용하셨다고. I guess you know just like earlier messages that I introduced. I guess your parents must have been so proud of.

유, 5616님, 정말. 또 이렇게, 지금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시는, 그런 모습이실 것 같은데, 다 좋은 추억이고 또 인생의 멋진 레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5616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딱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파트타임 익스피리언스, 어떤 이유에서 파트타임을 하셨는지, 뭐 사는 것도 좋습니다. Again, you know, I was only thinking about buying something for myself, you know.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Carrie Underwood입니다. Love Wins.

Carrie Underwood, Love Wins 였습니다. 와, 참 좋네요. 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그런 알바 경험.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It's like I'm, you know, having a second-hand experience, sort of. 저는 그렇게 참 뭔가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It's just, I feel so shameful that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efore. No wonder my daughter is like that too. 1033님, 저는 대학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하숙비와 용돈을 벌고 방학 때는 등록금이나 여행 자금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감사하게도 방학만 되면 고향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많을 때는 과외를 10개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오호, popular tutor for sure. So 1033님, I did a lot of private tutoring when I was in college. So during the semester, I worked to pay for my room and living expenses. And during vacations, I saved up for tuition and travel. Thankfully, every vacation, there were parents back in my hometown waiting for me to tutor their children. At my busiest, I was teaching as many as 10 students. 와, 그렇군요. 비록 IMF 외환 위기로 가고 싶었던 어학연수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치솟았던 금리 덕분에 적금 통장은 두둑해졌고 그 돈으로 할머니께 꽤 근사한 가방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Although due to IMF situation, it put an end to my dream of studying abroad, you know, but instead soaring interest rates at the time gave my savings account quite a boost. So with that money, I bought my grandmother a really nice handbag. 와, 이 기승전 감동이네요, 다 이렇게. 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부끄러워지면서도 굉장히 이 감동을 느끼는 게 너무 좋습니다. I guess, yeah, tutoring is just very viable option if you are a smart student. 저는 뭐 어디 누구를 가르쳐 볼 만한 어떤 그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가지고. I taught the guitar, I guess, to some students before, but it didn't really last that long.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I wasn't a good teacher, I don't think. 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 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적입니다. 빨래.

That was a 빨래 이적 씨의 곡이었습니다. I think last week, I believe, right? We talked about the vocal flip. 잠깐 가성으로 들어가는 그 vocal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right? If you remember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last week. 근데 이적 씨의 이 빨래 노래를 들으니까 I guess he does that a lot, quite a bit. 이 곡에서도 몇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I guess that is sort of his signature technique. 그때는 어떤 곡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들으면서 이제 그 보컬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I know it's off topic, but kind of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So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our experiences of, working part-time jobs.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I'm not sure how conventional it was to have a part-time job as a high schooler. 뭐 중학생은 아니겠지만 고등학생이 이 어떤 알바를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뭐이 흔한 일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I don't have the sense of that.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파트타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I didn't think too much of it. 당연히 친구들도 주위에서 다 하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And there are a lot of part-time jobs available at the time. 정말 뭐 lawn mowing job, 그러니까 잔디 깎아주는 일부터 해서 a lot of things, babysitter. 저희 또래 이제 그 여자 친구들은 그런 베이비시팅 일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But it's kind of 어디에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So we are talking about your part-time jobs and your past experiences of taking on a part-time job to I don't know to accumulate money for something or to do something, buy something for somebody or for yourself. 그런 경험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3, 4부에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입니다. 잠이 들었어.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John Lennon, Starting Over, which was a request from 2624님. 그 다음 곡은 이 종로 Calling이라는 곡이었는데요. It's a song by Captain Rock, also known as the bassist of the band Crying Nut. 경록 씨죠? 경록 씨, Captain Rock. Featuring a lot of musicians, actually. 이현송, 호란, 정우, 이현, Crying Nut, Galaxy Express, Boston Color, Daddy-O Radio, and a lot more musicians in that song that you heard.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3998님께서 I think it was when I was in high school during my winter break. I worked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to save up for something I wanted to buy. Maybe something from the brand name or hoodie, a brand name hoodie. I do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But back then, even minors could get hired pretty easily as long as they worked hard and didn't cause any trouble.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really kind boss, too. I worked there for 2 months without missing a day. And when I quit, my boss even gave me a few things. I still remember it fondly. 뭔가 메이커 후드티, 청바지를 사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두 달을 무리 없이 일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공부하라고 혼도 내주시고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That sounds like a normal high school kid, right? 뭔가 메이커 후디나 청바지를 사려고 part-time job을 일하는 거. I think that in itself is a great experience.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딱 사주는 것보다 내가 사려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건지 돈의 가치를 또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remember also back in my days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I worked at this video shop back in the day.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렌탈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 비디오 샵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One of the boss of that shop was the owner of the shop was Korean. 한국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저의 대학 선배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He always told me like you know study hard because you have a lot of spare time you know when you work there. 비디오 샵이 좋은 게 일할 때 정말 시간이 많거든요. 왜냐면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올 때 이제 계산만 해주고 찾아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I had a lot of spare time on my hand working at that job. So he always told me, do your homework, bring your books, do everything here, while working. I don't mind that at all.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And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같이 그 주인분 같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one of those 꿀

알바 that I had back then, back in the day. 3998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장님 만나는 게 참, 참 이 좋은 employer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 행운이죠, 그런 거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조원선의 이상순, 날 만날래.

couple of tracks that we listened to. 날 만날래라는 곡이었고요. 첫 번째 조원선 and 이상순 and the track that followed that track was Lucas Graham Share That Love였습니다. So that kind of concludes our topic and the discussion for today. Again, thanks to the original poster. 어저께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주제에 대한 이렇게 멋진 영감을 주신 우리 청취자님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적 851기님 who should be back on the campus today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d study hard and we'll see you soon. 또 가끔 시간 되실 때 또 들려주셔서 또 메시지 남겨주시고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So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latter part of the program. Here is Camel, Long Goodbyes.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가 좀 동요에 좀 더 어울리는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When I kind of edit this segment and listen to my voice introduce a children's song, 이 동요를 이 소개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아, 동요에 이 적합한 소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 약간 좀 굉장히 다정한 그런 이 누나 언니 같은 이 소년 소녀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좋은데 but you know hopefully we'll have a dedicated 동요 program with an MC with that kind of voice in the future. 우리 정상화되면 하기로. First song is titled 냠냠냠 딸기잼이라는 곡인데요. 냠냠냠 딸기잼. 딸기잼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게임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사 방승희님, 그 다음에 작곡 김진숙, 노래 박소율, 박소은인데요. 작사 방승희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이 딸기잼을 만드는 시기랍니다. Actually, she sent it back in May, so I'm not sure if early September is still the season for making strawberry jam. If not, sorry for the delayed introduction. 오빠가 딸기를 재배하는데 직접 딸기를 따서 만든 경험을 노랫말로 써서 동요로 탄생했습니다. My brother grows strawberries, and this children's song was inspired by the experience of picking fresh strawberries and turning them into homemade jam. 그렇군요. 아주 맛있는 homemade jam일 것 같은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잼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동요예요. 두 딸이 적극 권하는 동요랍니다. It's a sweet and cheering song that makes you picture delicious strawberry jam being made and happily eaten. And it comes highly recommended by my two daughters. 그렇군요. 혹시 노래하는 박소율, 박소원이 두 분의 자녀는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작사가님의 자녀는 아니신지 제가 여쭤보지 못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This is sung by 박소율 and 박소은. The song is 냠냠냠 딸기잼.

박소율 박소은 냠냠냠 딸기잼이었습니다. Excuse me. 아, so cute. 제니님께서 어릴 적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딸기잼 생각이 나네요.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할 때 한 입맛 최고. 그죠? I think we all have that kind of nostalgia with the 딸기잼, strawberry jam. 그 당시에 참, 제니님과 제가 같은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back in my days too, I think my grandma used to make us strawberry jam. 그 당시엔 약간은 좀 유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었을 때, 따끈따끈했을 때참 맛있죠, 그때. My matching song is 이 냠냠이라는 표현이죠. 냠냠, 냠냠. 뭔가 맛있을 때 냠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도 이제 yummy, yummy, 염염. 거의 같은 이 사운드죠. 그래서 염염이라고 하고, when something is really delicious, you know, the kids' language, you know, call it like a yummy, yummy. 그래서 yummy라는 곡 굉장히 또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이 저스틴 비버의 곡. 그래서 그 곡을 선곡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Although I'm assuming that the lyrical content is very different, probably not comparable to what we just heard. 하지만 just the title, think of the title as the matching title.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Justin Bieber입니다. Yummy.

Justin Bieber입니다. Yummy 듣고 왔습니다. Again, a very different context of the song, but I guess just that word yum and yummy, that's the only reason for the matching song.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 of, 동요 and popular music matching. This 동요 is titled 선물. It's sung by 꿈솔 중창단. 이 동요의 가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just 동요 특유의 어떤 그런 표현력 때문에 상당히 뭔가 더 와닿는 그런 이 가사인데요. 먼저 가사를 듣기 전에 그냥 곡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사 김보영 and 작곡 권희경. This is sung by 꿈솔 중창단. The song is 선물.

꿈솔 중창단 선물이었습니다. What a lovely song, don't you think? It talks about the seasonal changes. You know, 초록빛 색색들이 피어오르는 봄은 정말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 여름이 좋아. 높고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가을은 아름다워. 온 세상을 하얗게 반짝이는 겨울이 좋아. It talks about, you know, how beautiful each season is.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어떤 결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우리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Every day seem the same, but the scenery around us is always changing.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 지나가고 내일 여름 지나고 가을 한 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 So today passes and tomorrow comes. A summer fades into fall. One year ends and a new one begins. 그게 바로 선물인 거야. And maybe that is the gift. 오늘이 바로 선물인 거야. Today is the gift. This very moment is the gift. 지금이 바로 선물인 거야. Right. Just the fact that, you know, we have four beautiful seasons and everything is changing, constantly changing as we live our lives. That is the gift of life, it says. Such a simple truth that we often forget about, don't you think?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무드를 바꿔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곡이 바로 생각이 나는 곡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룹 네임과 곡 이름이 곡명이 같은 케이스이죠. 들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Hello， 听众们，我是端端。
1: 今天节目当中来为大家邀请到是传艺金曲奖的策展人王毅盛老师以及吴伟伟导演。

멋입니다.

Whereas we are truly happy for them. So, doesn't that make this whole entire atmosphere a beautiful, beautiful friendship network? That's what I believe, Morning Groover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this is a true friendship.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서로 좋은 뉴스 있거나 뭐 잘된 소식 있으면 되게 기뻐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모닝 그루버들 좀 소중히 옆에 좀 고이고이 오래 간직해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 좀 좋은 소식, 꼭 좋은 소식 아니어도 뭐 힘든 소식 등등 언제나 많은 소식들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I really hope to share those good news or bad news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for as long as we can. And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y too. Anyways, Morning Groovers, my dear friends, mis amigos, good morning.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오늘 잠좀푹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all have had a good night's sleep? Or are you in a good condition? Are you feeling extra tired this morning? Let me know. 저는 좀푹 자고 와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막 깃털같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푹 주무셨길 바랍니다. We have some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뭐, 지금 오픈 채팅방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벌써 부지런히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요. Ben Sparrow says hello, of course. 첫 번째로 또 1등으로 보내주셨고, Dr. Paper님, Happy Life Morning Groover, Penguin Killer님, 상민님, 우리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모두 모두 반가워요. Everybody, good morning.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hello and greeting to each other. 여러분들, 아직 비몽사몽 하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떠세요? 모닝그루브에서 잠 깨시길 바랍니다. We have another acrostic poem from 7000, 7000 모닝그루버신데요. 번호 너무 좋네요. 간판스타 모닝그루버신데 TBS 삼행시 또 이어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TBS 릴레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간판스타님께서 T, top, B, Best, S, Super, TBS, 하하.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Very simple and nice, straightforward acrostic poem for sure. TBS를 들으면서 오늘도 묵묵히 출근하며 애쓰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참고로 전 오늘 지각이요 라고. 인내 지각이요라는 문자를 되게 여유 있게 보내시네요. 지각하시면 문자 보낼 틈도 없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Don't you have to rush to yourself towards work when you are running late in the morning time? But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You know, you spent that extra 3 seconds to send in that message. Not even 3 seconds, actually 30 seconds in your busy, busy morning time.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휴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선셋 모닝 그루버 텍스트.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처럼 히히. 늘 알바생들이 썸머 누나 옆에서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알바생의 응원은 진정한 응원일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진짜 알바하시는 마인드 아닌 거죠? I hope you guys are really genuine about supporting this program and me because at least I am feeling that way. 저는 진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진심이든 아니든 뭐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저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Al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so many stuff to do this morning. Actually, I do to entertain you guys, to entertain your morning commute. 제가 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 즐겁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저희 임무 아니겠어요? 저 또한 알바생인 거죠. So, to get to all of that fun segment, you would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stay tuned and hang in there with me, okay? Okay, MG Q&A, Q!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 집중!

어디 맛집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샵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hair salon or perhaps a nail shop that you like to go to because you enjoy chatting with the person. 거기 언니랑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좋아서 그 맛에 네일샵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좀 주기적으로 가는 단골 맛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for me, there is an auto repair shop that I visit often. 제가 정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비센터를 가는 곳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And I've gotten pretty close with the repairman over there, so we often share conversation and everything. And it turned out that he is an avid TBS radio listener.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 출입카드 상원증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TBS. 그래서 내려서 보시더니 혹시 TBS에서 일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래요 했더니 TBS 찐팬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방송은 안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 영어는 제가 잘 못해서 이러는데 일단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더 친해져 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Yeah, it's so funny because sometimes you would have to stay waited to get your car repaired. So yeah, during that time, I got a chance to have this nice conversation with this guy, and it was quite fun.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믿음도 가고 이래서 뭐 바가지 같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정비센터를 좀 자주 갑니다. 혹시나 뭐 필터를 교체를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는데 단골 맛집? 단골 맛집은 저쪽에 그 잠실에 칼국수 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뜨끈한 국물에 칼국수 땡길 때 그쪽 많이 가고, 거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So for me, I think I look for a place where the owner is really kind to you. 좀이 친절함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 칼국수 집 사장님은 진짜 막 흐뭇하게 막 쳐다보시면서 막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다 갖다 주시고, he's just perfect. He knows when to serve. He knows when to be nice and everything. So yeah, I'm always eager to go that place, go to the 칼국수 place.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네요. 여러분들의 맛집이 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단골집이 궁금하거든요. So let's all talk about that.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단골집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맞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김. 미영 팀장님을 찾는 노래죠. 김미영 팀장 베이비 브루노 마스 트레저.

doing great job, and they have great services too. They even sometimes give some snacks to their children too. 그러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친한 척하고 막뭐 질문 같은 거 조금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약간 워우 이러면서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그죠? 암만 체육부장님이 뭔가 이 성향에다가 부침선 좋고 하셔도 너무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어디 딴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순 있어요. And it's great that you have made a decision to register for Pilates while you drop off your kids on their lesson. 그래요. 나는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겠다.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난내 몸을 위한 운동을 하겠어. 이런 애티튜드인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뭐 하시는 거세요? So, what are you doing in total for a workout? You swim, you go to the gym, and you go for Pilates? 수영은 안 하시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만 읽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은 제가 서초동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서초동 땡땡이라는 육회집을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가수 이문세를 닮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연예인보다 더 예쁘신 여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예전만큼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가시는 분들 더덕 육회랑 박살 사시미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mentioned about this place in Seocho-dong that you used to go very often, and the owner looked like 이문세, and the owner now looks really, really beautiful. 오, 사장님이 확실히 매력이 있으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인이 좀 오랫동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맛돌이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이사 갔는데도 갈 정도면은 진짜 맛돌이거든요. 정말 찐 맛집이랄까? 한번 뭐 방문을 해볼까요? 제가 킴스팸 모닝그룹버 이름 이렇게 되면 뭐 할인받는 거 있을까요? 아, 킴스팸 모닝그룹버 아시나요? 막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분 아세요? 막.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맛집 혹은 뭐 자주 가는 숍다 좋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대해서 사연 그리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I'll keep waiting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bout your go-to spot, okay? Here is Jackson 5, Never Can Say Goodbye.

It's been about 2 weeks since I started listening to this on my way to work. You have such a great voice. I'll keep listening in the future. Ooh, thank you. This kind of message really makes my day. thank you, Justin, for making your time to send in this message on your busy, busy morning commute. Consider yourself now a morning groover. I officially let you become a morning groover, aka the part-timer, 알바생스. Have a great day. 우리 사이치리, Noah and Ryan's mom said, Good morning, 쌤아 PD님. 오늘 고2의 첫째 아이 모의고사 날이에요. 중학교 때보다 100배는 열심히 하는 모습, 기특하고 늘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oh, big exam day for your kid, for sure. 아니 뭐 그 자신감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은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험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주 우리 노아 앤 라이언스 맘처럼 든든한 엄마가 있어서 정말 힘 뿜뿜 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What a lovely message. I cheer for your children too. 응원합니다 제가. Okay, so let's get back to our topic.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오늘 다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So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quite a long time? 글쎄요. 이 단골의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뭐 한 세 번 정도 방문하고 단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맛집 같은 데를 세 번 연달아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So anything counts, morning groovers. Even though you have visited the same place for only 3 times, yeah, consider that spot a go-to spot for you, okay? So it doesn't really matter. So let's all talk about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저는 미용실이요. 아들 둘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늘 자르던 대로 잘라주세요 하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Yeah, if you have a spot designated spot for your hair salon, you don't have to say much because they know the style that you want to have. So they would just cut it for you automatically without even asking. So it's prett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at way. 미용실 그런 이유로 단골이 되고 이왕이면 한 군데 가는 게 편하기는 하죠. 그쵸? 구구절절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럴 거 필요 없이 늘 하던 대로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늘 하던 대로 잘 잘라주다가 한번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여태까지 잘 잘라주다가 왜 이번엔 이렇게 잘라줬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from their perspective,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maintain this kind of regular customer because they have to give you that same hairstyle every single time. And I believe that that's such an expertise area for sure.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용실 정착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미용실 여기저기 막 가거든요. 염색도 새로운 데서 하고. 근데 for me, it's not much of a work for me, actually. I don't mind introducing myself. I don't mind talking about the concerns that I have about my hair.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긴 하는데 왜냐면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매번 새로운 데 가고 I kind of like enjoying the same different vibe.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를 좀 경험하고 막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저도 정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still you have some time to let me know about your go-to spot. 내가 아는 나만의 단골집이 어디인지 단골이 된 계기 등등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For me and 박은혜 팀장님, we have this spot where we enjoy our brunch every single time after work. 그래서 거기가 단골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누구도 우리를 뭐 알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거기 단골집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자주 가면 단골인 거죠. 어쨌든 몇 번을 간 건지 진짜 뭐 셀 수도 없어요. 몇 번 갔을까요? 뭐 한 50번? 50번까지는 아직 아닌가? But anyways, 여러분들 단골집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Here is Diana Ross, I'm Coming Out.

잡지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은 요즘 세상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맛집이면은 맛있으니까 오래 롱런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맛 제발 변하지 말아다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Okay. Where is your go-to favorite spo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어디가 단골집이에요? 뭐 네일샵, 미용샵, 뭐다 좋습니다. 뭐 피부과, 병원, 병원도 좋네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병원은 자주 가는 게 좋진 않지만 뭐 어쨌든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모닝 그루브 단골입니다. 크크 여기 사장님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얼짱이라 불러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롱런하세요, 나의 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 귀여우셔라. So, Morning Groove is your go-to favorite place because people would call you 얼짱, the beauty. So, you want us to do our broadcast for as long as we can. Thank you for this sweet, sweet message. 어쩜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을까? 솔직히 그 어디에도 없긴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분한분 저희가 호명해드리고, 닉네임도 다 기억해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DJ 바의 선곡 활약과 함께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 죄송해요. 좀 건방져졌죠? 사장님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집 사장님 좀 겸손 가는 거리가 멀어요. So obviously the owner of this place cannot be a modest because she's so full of herself. But as long as you guys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show, that's all that matter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저희 동네에는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곳은 닭갈비 식당입니다.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양념도 맛있고 타이머 이용해서 맛있게 조리해 주시고 3인분 이상 주문하면 피자도 한판 서비스로 주셔요? 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음식에 진심이시고 손님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셔요. 그리고 김치전 코너에서 마음껏 셀프로 부쳐서 먹을 수 있는 라면도 한개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My favorite place is a spicy stir-fried chicken restaurant. The ingredients are fresh and the sauce is delicious, and they use a timer to cook everything perfectly. Plus, if you order three or more servings, you get a free pizza. And that's so amazing. It's run by a married couple who are truly passionate about their food and treat their customers so, so warmly. And on top of that, there is a kimchi pancake station where you can make your own kimchi pancake by yourself, and they give you even one free packet of ramen to cook yourself too. 와, 여기 가면 일단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막좀 조리하고 그런 재미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겠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한 명은 전부치고 있고 한 명은 또 피자 막 나와가지고 신나게 와 피자다 하면서 막 피자도 먹고 여기 어딘가요? 피자를 준다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여기까지 다 비치고 있는데요. 이 근처면은 저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 근데 김치전 코너 아 근데 이거를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아 그냥 해주면 안 되나? 왜냐 김치전을 맛있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바삭바삭하게 예. 걔가 뭔가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으면 김치떡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또 어쨌든 그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좀 멤버가 좋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네요. 여러분들 단골집 꽤나 많으시네. 몰랐어요. I never got to figure out that each and one of you would have this kind of favorite spot, your go-to spot. So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단골집 어디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 are tuning in on our TBS EFM's Boynen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Let's now take a song break, shall we? Here is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hello, good morning. Welcome back. You hav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tuned. 여러분들, 모닝그루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Such a beautiful morning indeed. We're live in the studio, and we are also on Viable Radio. So go on our YouTube channel and search for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How to connect with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와 좀 더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어플로 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환영해 드릴게요. And also we have our YouTube channel too, TBS EFM and also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two channels, Morning Groovers, where I upload all of our reruns. 제가 새 방송을 두 개의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룹 유튜브 채널입니다. 회사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두 채널 구독 그냥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서포트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점점 영업쟁이 멘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상황.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점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More Morning Groovers are checking in. 우리 별초록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And 5807 김종준 모닝 그루버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Hello, hello. 코코 모닝 그루버 안녕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You can always say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me or even request a song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About our go-to spot, our favorite spot that we like to go to very often.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연희동의 주민들만 알고 있는 최애 땡땡 고깃집입니다. 우선 고기가 정말 맛있고요. 반찬이 엄청 깔끔해요. 특히 갈매기살은 먹어본 중에 최고였어요. 단골집인데요. 쭈닌에 추천받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서비스는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단점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여서 사람이 많을 땐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올드팝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야, 여기 우리 모닝그루버들 취향 저격이다. 그쵸? 올드팝 나온대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운치 있게 올드팝 들으면서 거리는 갈매기살 먹을 수 있게요. So Morning Groovers, if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this place more specifically, if you want to know the official name, come and join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에 여기 지금 막 다 주소 공유되고 막 난리 났어요. 연희동 가기 나쁘지 않은데 저도 한번 가고 쭈닌에 추천받고 왔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So they say that the owner owns the place pretty much by himself. So when it's crowded, it could be a little busy over there. So it could take some time for you to order. But that's okay as long as it's tasty. 좀 여유를 두고 가면 되겠네. 꿀팁이네요. 아, 맛있겠다. 여기 나중에 썸머가 이렇게 찌개 들고 고기 굽고 있으면은 한번 인사 건네주세요. If you ever run into me over there, just say hello to me. Don't be shy. 자, 그 다음에 광명에 살고 있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소미예요. 언니? 제 딸뻘 아닌가요? You're pretty much my daughter. 근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언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냥 우리 소미 씨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요. 예, 썸머 언니 너무 좋네요. 어쨌든 The message continues. 5살 때부터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오, 진짜? 우리의 단골집이라고 모닝그루브가. 아, 그 뒤에 갈비집이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1: Morning Groove가 우리 단골이라고 한 줄 알았네. But wow, you've been tuning into Morning Groove since you were 5 years old. How great is that? 맞아요. 모닝 그루브가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모닝 그루브와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특한 우리 전소미 양. They're talking about their favorite go-to spot, and that is a place in 광명, a Korean barbecue place, another Korean barbecue place. 갈비집인데요, 광명에 있는. 이 참숯과 특제 소스로 맛이 너무 좋다고. 갈비 즐길 줄 아네, 우리 전소미 씨. 갈비, 이 참숯, 그, 불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 소스도 적당하게 또 이렇게 고기에 딱 버무려져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담백한 맛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계속 들어가요.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 갈비는 또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쌈 싸먹기도 맛있고. 배고파. 여러분들, 주로 이제 단골집이 맛집 위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까지 제가 좀 겟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I'm gett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information about your go-to favorite food place. A lot of you guys are foodie. I like it. 여러분들 제가 부지런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희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가까워가지고. But anyways, 우리 전소미 양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띄워드릴까 해요. So this song is going out to 전소미 양, 광명에 사는 우리 예쁜 전소미 씨를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er, Blackpink. 띄워!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Morning 그룹들 준비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총총총총 넘나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리메이크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quiz for you, morning-groovers, because today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of a certain song. Wonder what song that might be?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that we are about to listen to. Very easy, morning groovers. If you think that you are aware of a lot of different kind of music,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or even though you're not an expert, if you're fully aware about the song that you're about to listen to, go ahead, give it a try, send in your answer,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원곡자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거. 자, 오늘은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혜륜이라는 가수의 앞자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It's not a Korean song. It's actually a song from Taiwan. And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you're going to be guessing the original artist. 이 원곡자는 또 한국 가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만 노래를 들어볼 거기는 한데 원곡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혜륜의 앞자 원곡. 자, 원곡자 힌트 드릴게요. 동물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오늘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요. 파티 장소는 어디일까요? 클럽 가나? 동물들이 가는 클럽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So animal friends are about to throw a party tonight. Hot, hot party tonight. But where is the venue? I think they're going to a club. So what kind of club are they going to? 무슨 클럽이길래 동물들이 가는 클럽 무슨 클럽일까요? Zoo club?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리메이크 들으면서 원곡자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잖아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remake. This is 소혜륜 앞자.

So we listened to 소혜륜 앞자, 그리고 이 앞자에 가로치고 The Duck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When you heard that sound, da, da, da, da, that refers to a duck sound, actually, according to the song information. 그래서 오리 소리라서 딱, 딱, 딱, 이걸 약간 흉내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But anyways,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a minute.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주주클럽? 동물들이 가는 클럽, 주주클럽 이렇게 맞추신 거고. 나 리메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크크 어머머 매번 서프라이즈의 모닝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솔직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거든요. So we want to surprise you every single day. So it worked. 그리고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브 주즈클럽의 노래군요. 이 노래도 리메이크인 줄 몰랐네요. 저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두둥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Welcome to our open chat room. 다라라라라. 이쪽은 우리 영H님이시고요. 다라라라. 우리 선생님이 인사하고 계시고요. 저기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하고 계시네. 다라라라. 빼박 90년대생 어떤 효과음이죠? 다라라라라. But back to 때때때, 나 다라라라라, 때때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체육부장님, 크크크크, 주주클럽이라니? 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주주클럽, 나는 나.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 주다인 누나, 센티멘탈도 듣고 싶어요. So, 주다인 was the member of 주주클럽, right? 닥터페이퍼님, 깜짝이야. 우리 주주들에요. Shocking, give it up, 클럽이라고 슬려했는데, 진짜였네요. 이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추시려고 했던 이 예리함. 우리 모닝그루브들 너무 잘하신다.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t this. How can you guys be guessing in just like 3 minutes? 이 노래가 3분 동안 나가거든요? 3분 안에 여러분들 이 정답을 맞추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뮤직 엑스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the answer will be revealed. And yes, 주주클럽 정답입니다. 딩동댕. 주주클럽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클럽을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주주클럽을 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주클럽의 노래 제목도 달라요. The song title is different too. 나는 나. I am me. 맞아요. 전 이거에 100% 공감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We're all

different kind of human beings. 나는 나. 뭐 어쨌든 이 제목이 좀 꽂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Let me give you a short briefing of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of these two songs, okay? To talk a little bit about Juju Club 나는 나, it was originally released by the Korean modern rock band back then, Juju Club, in 1996. 9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나는 나 became an instant million seller hit in Korea back then, driven by its catchy alternative rock sound and distinctive vocal style. Very distinctive indeed. 정말 흉내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보컬이었어요. 난 많은 사랑들 나나나나나 했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그 특유의 창법이 있는데 난 누구에게도 밝힐 수 있어 자꾸 따라하게 되는 묘한 매력의 주주클럽. 약간 저는 그 당시에 크랜베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You know the vocal from the Cranberries? Yeah, I think Juju Club's vocal, she didn't sound exactly the same, but she kind of resembled the vocal from Cranberries from my perspective.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ut to talk about this remake, 소혜련, Tracy Sue라고도 하는데요. 이 Duck, 압자라는 노래인데, this is obviously Taiwanese pop singer Tracy Sue. She released her remake later that very same year, back in 1996, actually, turning the track into an explosive hit across Taiwan. And interestingly, the quirky duck concept successfully revamped Sue's image into a leading idol and also boosted Juju Club's international profile too. 이렇게 또 의외의 리메이크 곡 그런 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죠? 비록 좀 90년대에 나온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다인 씨, 주주클럽의 멤버잖아요. She actually, well, not so recently anymore. I think the year was back in 2020. She appeared on a TV show called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그좀 근황을 알린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And she even shared news about her battle with cancer. 그래서 좀 희귀한 그 항암 치료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이 원히트 원더지만 좀 명곡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래를 되게 실력 있게 부르시던데 독보적이잖아요.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just in a second. 이 원곡을 저희가 곧 있으면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After I introduce a few more messages from you guys. 우리 캐시 모닝 그룹께서 You are looking good this morning. Oh, are you talking about me, Summer? Like, are you watching me right now? 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지? 어제 팩해서 그런가? 근데 이 모닝그룹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right now, you're gonna see a logo, Morning Groove logo, and right next to that logo, there is me, a picture of me. Believe it or not, that is me.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입고 있는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AI 같은 그 인물이 딱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토샵을 하실 수가 있지?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모닝그룹. 언젠가 회사 좀잘 돼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 싹 한번 새로 찍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루버 says Hi, 지금 생방인가요? 매일 아침 내 귀가 즐거워요. 내 귀의 캔디. 그렇구나. 여러분들 좀 좋은 노래와 어떤 저의 그런 건방지고 좀 깝죽깝죽대는 제 목소리와 함께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는구나. Well, anyways, welcome to the program, Marco Polo. Looks like you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I have to really try to promote about our open chat room as much as I can. 이 오픈 채팅방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방송 안할 때도 여러분들끼리 막 인사도 건네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따뜻한 그런 모닝 그루버들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ll right, so here is one more message about that go-to spot. 단골집에 대해서 또 다른 문자가 있어서 요거 소개하고 노래 들어볼게요. 0117 모닝그룹어. 저희 부산에는요, 땡땡국밥이라고 엄청난 순댓국 맛집이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 로컬도 늘 웨이팅을 걸어야 해서 점점 먹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 수영 보내놓고 그 사이에 대기 걸어 놓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아이 끝나고 같이 먹으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부산 오시면 꼭 추천해요. 대기를 걸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는 거예요. 뭔가 좀 한산한 시간에. Yeah, this is the thing about visiting Koreans go to places in Korea. 맛집을 좀 가시려면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아요. It's like a huge competition. You need to download a few apps to set the queue of that restaurant. It's not easy.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맛집들 좀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가잖아요. You know, we are able to discover these restaurants, good restaurants indeed. We get so much informa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elderlies, it got me thinking that it'll be not so easy for them to visit these places. 근데 사실 어른들도 이런 데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뭐 웨이팅 걸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좀 젊은 사람들만 갈수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막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맛돌이 식당 즐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다그 캐치땡땡 이거 어플로 다 됐고 이래가지고 아, 저 좋다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You know, we just gotta do as we are told to do to enjoy that great taste of a food at a restaurant. 핫플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요즘엔 좀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우리 민줄 리나맘님께서 어머 피디님 셔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해피데이입니다라고 칭찬 하나 겟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민줄 리나맘 셔츠 앞으로 좀 자주 입어볼까요 맨날 반팔만 입다가 오늘 한번 기분 내봤습니다 But anyways, morning goobers, going back to our remake rewind,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Juju Club. 나는

0: It is Wednesday, September 2nd. Good morning, everyone. I'm Summer, here with your weather forecast for today. The strong rain clouds that brought heavy downpours have now moved away. Still, 5 to 2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through this morning across southern inland Gangwon and Chungcheong. Light rain or drizzle is also possible in capital, Gangwon, western Honam, and Gyeongbu. Meanwhile, un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are bringing frequent showers to areas south of Chungcheong and Jeju. From the morning through the evening, some locations could suddenly receive 5 to 60 millimeters of rain. At times, rainfall could intensify to 20 to 30 millimeters per hour,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lightning, and even hail in some areas. Following the recent heavy rain, the landslide crisis alert remains at the caution level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so please stay alert for any additional rainfall and possible damage. Cooler air has moved into the capital central region, bringing an end to both tropical nights and heat wave conditions there. In contrast, hot and humid air is still affecting the southern region, where heat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This afternoon, temperatures will stay below 30 degrees Celsius in the central region, reaching 29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Farther south, it'll still feel quite hot, with feels-like temperatures around 33 degrees Celsius.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31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32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today. Take care.
1: Our 호빵맨 Morning Group,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썸머님 덕분에 기분 좋게 아침 시작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발견을 하셨군요. 네, 썸머 발견 성공. 저희 너무 아쉽게도 생방송을 월수금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Yeah, it's really unfortunate how we can only get Monday, Wednesday, Friday lives only. 이 화목은 재방송이 나간다라는 점. 아, 괜히 알려드렸나? 가끔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러분들. 어쨌든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월수금으로 늘어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TBS 더 잘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방송 정상적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호빵맨 아이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호빵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머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얼굴이 빵이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고 출근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닝그룹과 함께요. 좋습니다. Let's go back to MGQ&A.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우리 단골이 좀 많은 우리 모닝그룹어들인데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코코 모닝그룹어. 그럼 저의 단골은 선곡 맛집 모닝그룹이네요. 늦잠 잘 때 늦잠 때문에 매일 출석은 못하지만 늦게 귀가해서 새벽에나 자야 하니 이해 부탁합니다. Of course, of course. It's not easy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up because we start at 7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7시부터 솔직히 대체적으로 우리 기분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있는 것 자체가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모닝그룹 재생하고 출첵 문자까지. Yeah, it's quite a lot of effort.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for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really, really great. 우리 코코 모닝그룹 늦잠을 많이 주무시는군요. 밤 11시에는 재방송 나가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모닝그룹이에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희 단골집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땡땡 고깃집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고기가 맛있기로 좀 소문이 난 가게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가게입니다. 베컴 덕분인지 몇 년 전에 토트넘 구단이 방한해서 선수들도 먹고 간 고깃집입니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사장님께 제 이름 얘기하면 소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공복 13시간째인데 단골집들 얘기하다 보니 많이 허기지네요. Wow. So this go-to Korean barbecue restaurant in Yeouido looks like David Beckham has visited this place and also Tottenham soccer football team too. 이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여의도 맛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고깃집을 제가 가보지 못했네요. 우리 조공님의 또 단골집이라고. 축구선수들 직관을 혹시 하신 건 아니시죠? 그냥 자주 가신 단골집인데 이게 워낙 맛이 있다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또 알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디 고깃집일까나? 상호명을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또 이따 메시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지도에다가 조금 표시 좀 해놓도록 할게요. 뭔가 사심이 담긴 방송 같은데 제가 맛집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단골집 얘기하는 거. 여의도에 진짜 오래된 맛집들이 많아요. This is really special about 여의도.

is that they have a lot of restaurants, old restaurants that have been maintaining their place for a long, long time. 굉장히 오랜동안 유지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만큼 또그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런 숨은 맛집들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좋습니다. 단골집 사연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보고요. We actually have a song request from 사뚜기 모닝 그룹을 7677 사뚜기 모닝 그룹께서 새로운 9월도 모그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사뚜기 알바생 올림 착착착 차근차근 착실하게 알바를 해주시는 사뚜기 모닝 그룹이신데요. Yes! This is such a nice message for a new month. As we are embracing a new month, September, we're going to do just fine. We're going to be healthier and we're going to pursue our little goals just little by little. 뭐 소소하게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이런 맛집들도 좀 가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Wherever You Will Go The Calling 신청해 주셨네요. If I could, I'm going wherever you You will go. Whoa, whoa. 옛날 노래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가 어딜 가든 난 다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았던 Back to the early 2000s. Here is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And I'm back. A big apology in advance. 우리 호빵맨님께서 호빵맨 유, 저 호빵맨인데라고 죄송해요. 영어로 HOBANG man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호빵맨? 혹시 호빵맨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호빵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요. 호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발음이 쉽지 않아요. 호박맨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둘게요. 다음에 제가 호박맨이라고 부르면 저는 세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이후웨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요. 이 호박맨을 찐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호박맨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딱. Anyways,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호박맨 모닝그루버. 우리 포포도 모닝그루버 와 진짜 오늘 선곡 하트하트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DJ 바 박은희 팀장님 밖에서 또 이제 열심히 선곡을 하고 계시고 선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상호명들 막 보내주시고 계잖아요 이 상호명들을 일일이 또 검색해가지고 그 상호명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진짜로 존재하면은 다 가시려고 맛집을 워낙 푸디셔가지고 So she's such a foodie So I believe that she would be really eager to visit all of these places mentioned by you guys So I think she wants to thank you guys DJ 바 그래서 오늘 선곡이 조금 더 신나게 들린 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망고플래닛 모닝그룹어 저도 얼마 전부터 듣게 됐는데 서머피디님 텐션에 출근길이 너무 즐겁네요 정말요 정말요 이러면 저 텐션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안 듣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닝그룹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이왕 하게 되는 거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You know, we can't choose not to work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right? Well, if we are in that situation, at least don't be forced to work. Just try to enjoy that given time, and I always try really hard to give you that atmosphere. 그래서 아침만큼 조금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아침의 기분이 내 하루의 기분을 다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좀 즐겁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루시아 모닝그루버, 저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걸 기준으로 단골집을 정해요. 요즘은 회사 근처의 커피 가게를 사장님과 얼굴 보며 인사하고 커피를 받고 있답니다. 동교동에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땡땡 처리가 돼 있어서 시땡 사장님 라떼 맛있어요. 부디 떠나지 마세요. 시하고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거든요. 상호명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 라떼 맛있다고. So you're talking about a cafe in 동교동 area that starts with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영업을 하려면 뭐 이제 규모가 크면 알바생들 쓰고 해야겠죠. 하지만 if you really want to connect with the customers, yeah, you would have to be upfront and try to say hello, try to remember everything. 이게 되게 역할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또그 상대방한테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막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그 작은 커뮤니티가 막 생성이 되잖아요. 그 단골집을 찾는 이유도 모닝그룹이라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찾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re creating our own universe in different sectors these days.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라떼 먹고 싶으면 또이 동교동의 시 땡땡땡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니까는 시땡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So you guys are sharing all of these different places in our open chat room, and I'm loving it. And I am going to go through them once again, if I have more time.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한곳한곳 제가 좀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다가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is. 우리 썸쌤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 오늘 9월에 첫 방송인데 선곡 맛집, 코너 맛집 모닝그룹에서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9월에는 이곡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So what exactly happened on the 21st night of September? Nobody knows.
정말 미스터리했습니다. 이 21일에 9월 이게 가사에 왜 있는 걸까요? 궁금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his morning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our Friday's live session. 금요일 또 생방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song,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그리고 다시 보기도 제가 TBS EFM 모닝그루브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오늘 바로 올려둘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또 후속 알바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okay. 잔소리 끝났고요. Finally,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